0: 假传圣旨可是死罪，
1: 哥今天还差这一条死罪吗？

间百态，五味杂陈的感情生活，你有你的故事，他有他的观点，我有我的主张，心灵的真诚沟通，思想的激情碰撞，欢迎收听。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12일 활짝 핀 진달래 연변의 운치 탄양을 주제로 한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부장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 호복군,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수옥, 부조장 윤조휘, 조정협 부조석 권대걸 등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개 특색 행사를 선보임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손광지는 축사에서 연변은 전속 문화관광 발전의 선도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원 민속문화 계승의 생생한 무대이자 비서휴양과 건강관광의 최적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문화 및 관광청은 앞으로도 연변을 전속 문화관광 구도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며 다양한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동북아시아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조희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찬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저력을 널리 알리는 무대입니다. 연변이 동북아시아 주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 체험 개선에 힘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며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기 싫고 떠나도 다시 찾고 싶은 연변의 따뜻함과 인문적 매력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변 문화관광축제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입상 후보작과 제2회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사례가 발표됐고 연변주 여름철 문화관광 로선 상품도 공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 문화 맥락의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 전시 공연에서는 무형문화재 대표 전승인과 민간 예술인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환갑례와 추성례, 전통 혼례 등 조선족 민속 예절을 몰입형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시민 정자부는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인상 깊었는 바, 특히 환갑례와 조선족 전통 혼례 시연을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채로운 연변 함께 즐기는 예술 군중문예 공연에서는 타악 연주 비상하는 연변과 경가 설창건보 고전가요 붉은 태양 변강을 비춘해 등 다채로운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조문화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정은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여름철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전주 여름 문화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도록 해 우리 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이고 고품질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 6월 15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시 심원현 한탄광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또한 주안과 선급, 주급 차원의 2, 4분기 형식주의 정돈 및 기층부담 경감 전문 사업 기재 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시의 관철 시달 의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하고 단오설 기간 사회 전반의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 경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형 류사한 저급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앙 차원의 전문 사업 기재 보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며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문제 시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0: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해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정돈의 순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를 정돈하고 하나의 영역을 규범하는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6월 15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석이며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위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성당위, 조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5년 전시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관련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기치를 높이 들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인터넷상의 조류 사상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 주제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에 온라인 선전 사업을 정성껏 추진해 당의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선전 브랜드 구축에 주력하고 뉴미디어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군중들이 즐겨보고 즐겨 공유하며 즐겨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작품을 더욱 많이 선보여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상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고 여론 인도를 강화하며 여론 대응의 시기와 강도, 효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유언 비어와 사이버 폭력, 팬덤 문화의 부작용, AI 기술 남용 등 군중들이 관심을 가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건전하고 청정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성화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연결에 좋은 네티즌 등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 선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 제고를 견지하고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신전자상거래대회 등 플랫폼에 의거해 다국 간 전자상거래와 연결 특색 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 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정무 발전을 가속화하고 한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군중은 덜 뛰어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성과 공유의 디지털 사회관리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향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디지털 편민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군중들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인터넷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와 인터넷 안전 사업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인터넷 사고 방식을 확고히 수립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분야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각 성원 단위는 전반 공면 의식을 강화하고 연석회의 및 정보 공유 기재를 시달해 관리 연동과 집법 연동, 여론 공동 대응을 실현함으로써 재반 사업 임무가 실효를 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성원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6월 16일, 연변주는 전주 8개 현시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전문 선전 강연 활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해 전주 당원 간부들이 立법 정신과 핵심 내용,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법에 따라 새시대 민족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우리시에서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허영광이 선전 강연회를 사회화 내포를 깊이 이해하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법률 학습을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창건 사업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철시키고 각 민족의 풍속 습관과 언어 문화, 종교 신앙을 자각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단결을 말하고 단결을 실천하는 일을 많이 하며 실제 행동으로 평등하고 단결하며 화목한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도시 함께 건설 사업 방안을 토대로 민족 단결

0: 진보, 선전의 달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창건 활동 등을 결부해 선전 강연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 내용을 풍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선전 진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중들이 즐겨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민족 단결 법치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선전원과 인도자의 역할을 적극 담당해 주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민족 단결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단결을 수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끔으로써 모두가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을 수호하며 단결을 촉진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락 의원은 선전 사업 일꾼으로서 본직 사업에 입각해 다섯 가지 공동체 구축 매개체를 잘 활용하고 현길의 문화 자원을 충분히 발굴해 각 민족 군중이 한 마음으로 고향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민족 단결의 사상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16일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5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육 독서반 제3차 단체 학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로인들은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로인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첫 반응이 바로 움직임을 줄여야겠네. 행여라도 잘못해서 뼈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들리지만 사실 사람들을 오해의 늪으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골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후 취약성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장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균형이 점점 나빠지며 걸을 때 휘청거리고 일어나기 힘들며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돼 결국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로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인들 매일 산책을 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나기 힘들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떨립니다. 그 원인은 종종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력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본질적으로 근육이 저항에 대항하는 훈련이며, 저항은 탄력 밴드, 아령, 자체 체중, 심지어 견고한 의자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둘레, 등과 복부의 힘입니다. 이런 부위는 서고 일어나고 몸을 돌리며 도약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훈련입니다. 로인들에게 골다공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종 뼈가 약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차례 구체적인 넘어짐입니다. 로인들에게 적합한 균형 훈련에는 의자를 짚고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일직선으로 걷기, 무게중심 이동 훈련, 그리고 태극권의 느린 보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은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소성 제2중의원 골상과 부주임 등가송은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내 갈수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등가송은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등가송은 야외에서 햇빛을 쬐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매일 사지를 노출시켜 15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이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쬐이지 말며 고온이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의 보조 공급원은 식이 보충으로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D의 함량은 많지 않지만 연어, 정어리 등 심해어,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식사량에서 2수칼로리 섭취량을 약14% 감소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약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2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아마 이 말 뜻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네, 보통 결혼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 않은 겁니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썩다. 사실이죠,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만이다.
2: 그렇죠. 아.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0: 박수!
1: 잘하셨어요.
0: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이쪽은 제가 갖고는 것들입니다.
0: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자른 건 재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단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0: 아,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이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대담하게 말해. 대담하게.
1: 자, 미래의 만담가 이민아 양을 박수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0: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서 시작.

0: 이말 저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1: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0: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2: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 빨리 나온다.

0: 남겨주오.
1: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2: 아니, 예, 그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0: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 자, 여러분!
2: 지금부터 제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0: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2: 아, 거짓말!
0: 예.
2: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어림도 없죠.
0: 아니, 무슨 말입니까?
2: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0: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2: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0: 에헤,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낸 집안입니다. 그 거짓말은 뭐?
2: 그 거짓말은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0: 아이고, 참 나오는 상대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2: 어떻게요?
0: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시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2: 그래서요?
0: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줬어요.
2: 에이, 그까짓 거 가지고. 난 말이죠.
0: 예, 예.
2: 지난 여름에 참외 도둑질을 갔었는데 참외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 만에 싹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참외가 꼭딱 깨졌지 모름.
0: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니, 한여름에 오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간판?
2: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0: 서로!
1: 야, 왜
0: 가?

0: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2: 저기 저 우리 며느리를 썸버.
0: 어느 게?
2: 야, 제가 되게 쪼 앉아있는 저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어, 저기 저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2: 저기 어디 못생겼어?
1: 얼굴도 갸쭉한 게 얼맥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1: 야, 다니엘 사람이었느냐? 여미신 있어.
0: 야, 무슨 시다?
1: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1: 오, 대나부터 막 귀신 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시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1: 아니야,

0: 생겼구만.
1: 예, 체면의 채통이기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0: 이 사람아,
1: 예.
0: 이왕 대단 만나 홍보하러 나왔으면
1: 예.
0: 구수하게, 은근하게, 예.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1: 예.
0: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1: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0: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1: 예.
0: 자 어디 잘 들어보게.
1: 예.
0: 자고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1: 예.
0: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1: 예.
0: 그랬을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1: 예?
0: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튈 때는 튀고 자 통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1: 예?
0: 우리 말에는 통짜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들면
1: 예?
0: 머리 아프는 두토 이 아프는 신토 배 아프는 복토 다리 아프는 족토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1: 예.
0: 우리 대남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1: 예.
0: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1: 예.
0: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1: 옳소.
2: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남만담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대남만담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2: 네, 정말 지금 우리의 대남만담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건강한
1: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 네 문덕수 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관장님께서는 현재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6주년 활동을 진행하셨다면서요.
3: 네.
0: 네, 어떤 활동을 또 진행하셨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3: 네, 6년 동안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랑 부모님들과 함께 매주년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0: 네.
3: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부모님들과도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0: 네.
3: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활동을 진행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부모님들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0: 네, 그래요. 해마다 그럼 이런 활동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3: 네, 우리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네,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겠네요.
3: 네, 너무 기뻐하시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들도 네. 항상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네, 스포츠 클럽에서 그럼 아이들은 주로 어떤 운동을 배우고 뭐 기초적인 운동도 있지만 이제 기능성으로 넘어가서 네. 다양한 이제 항목을 네. 스스로 이제 선택을
3: 일단은 친구들이 조언으로 타이거 스포츠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초창기에는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네. 같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지금은 이제 관장님께서 혼자
3: 예,
0: 운영하고 계시고요.
3: 네,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네. 또 이제 배우셨고 네. 운동선수로 활약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관장님은 어릴 때 어떤 운동 배우셨습니까?
3: 저는 축구 전문입니다.
0: 아, 축구 전문으로 네. 배우셨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가셔서
3: 네, 외국 생활을. 유학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시고 회사 생활을
0: 6년을
3: 예, 2년 하고 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0: 그래요. 6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네. 네. 돌아올 그 결심을 하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지금도 운동을 좋아한다지만
3: 네.
0: 그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3: 네, 네. 맞습니다.
0: 이제 전에는 선수로서 활약을 하셨고
3: 네.
0: 이제는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인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 스포츠 클럽을 오픈하면서 이 유소년 운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3: 네. 클럽을 오픈하기 전에 저는 항주, 상해, 심양, 장춘 등등 여러 곳이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직접 다니며 현장을 알아보고 배우면서 네. 시험도 쳤습니다.
0: 시험이라면

0: 어떤 시험이죠?
1: 결혼 그런 증도 따고,
0: 아, 자격증이요.
1: 자격증도 따고,
0: 네.
1: 그리고 아이들이 연령별 성장 특성과 신체 발달 규칙에 맞춰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0: 네.
1: 또한 코치진에 대한 요구 기준도 매우 높기에 현재도 매주 코치들과 함께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0: 네.
1: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전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코치진들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얘기를
1: 예.
0: 해주셨는데, 코치진은 지금 대략 몇명 정도 계신가요?
1: 지금 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0: 10명의 코치진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코치분들도 이제 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전공하신 분들이죠.
1: 자격증도 다 있고요.
0: 네.
1: 또한 아이들이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강도와 방식을 조절하면서 코치들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작은 진보에도 칭찬해주고
0: 네.
1: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운동을 진정한 취미로 삼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아이들 연령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교육 방안도 다 다른 건가요?
1: 네, 다 다릅니다.
0: 그래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제일 어린 친구들은 몇살 정도 되나요?
1: 지금 현재 3살부터
0: 세
1: 지금
0: 살부터요.
1: 운동에 입문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0: 세 살부터. 그럼 그 나이대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적응을 잘 하나요?
1: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하거나
0: 네.
1: 아니면 환경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데
0: 네.
1: 결혼들이 그냥 게임식으로 애들을 좀 오락실처럼
0: 네.
1: 생각하게끔 재밌는 게임으로 애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노는
1: 맞습니다.
0: 형식으로.
1: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그냥
0: 네.
1: 놀아주는 거죠.
0: 그래요. 세 살부터 그럼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들은 몇살 정도 됩니까?
1: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는 지금 현재 14살 아이가 있습니다.
0: 14살이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 때는 또 어떤 운동 항목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중콜.
0: 고등입시 시험을요. 네, 고등입시 시험을.
1: 고등입시 그런 체육 시험을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0: 대비해서. 그럼 이제 고등입시 그 전문 또 그런 반도 있습니까?
1: 있습니다.
0: 입시를 위한 분들의.
1: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배우면 입시 시험에 좀 도움이 됩니까?
1: 많이 도움이 되죠.
0: 그래요? 일주일에 몇번 정도 이제 수업을 합니까?
1: 초중 다니는 애들은 시간이가 좀 여의치 못해서
0: 그렇죠. 예.
1: 보통 주말에만 와서 운동을 하고,
0: 주말에서만.
1: 토요일하고 일요일 위주로 오셔서,
0: 네.
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주말만 해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1: 동작 같은 걸좀 배워주시면, 배워주면 많이 또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하시죠.
0: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코치진들의 전문적인 또 수업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운동을 통해 체력 과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다른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보입니까?
1: 운동은 단순히 체력과 운동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저희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고, 운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쌓으며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0: 네.
1: 그리고 집중력과 규칙성이 길러지면서 수업에 집중하고
0: 네.
1: 규칙을 지키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습 태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성과 협동심이 자라고 팀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0: 네.
1: 또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운동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기차고 쾌활한 아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성격상에서도 변화가 생기는군요.
1: 많이
0: 네.
1: 변합니다.
0: 그래요. 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관장님께서는 제일 뿌듯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제일
0: 네.
1: 기쁘죠.
0: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마다 뭐 성격이나 체력, 이 운동 능력

0: 능력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한 수업 안에서 모든 아이가 이렇게 고르게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아이마다 성격, 체력,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도는 불가능합니다.
0: 네.
1: 저희 클럽에서는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모든 아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첫째, 수준별 맞춤 지도를 실시합니다.
0: 네.
1: 같은 수업 안에서도 기초가 약한 아이에게는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고,
0: 네.
1: 능력이 좋은 아이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어 각자 알맞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0: 네.
1: 네. 둘째, 성격에 맞는 지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충분한 격려와 기다림을 주고,
0: 네.
1: 활발한 아이에게는 규율과 집중 훈련을 병행하여 모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0: 네.
1: 셋째, 소그룹 활동과 개별 지도를 병행합니다.
0: 네.
1: 코치가 아이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지도를 해주어 뒤처지지 않게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이렇게 또 다 다양한 아이들이지만, 네, 전혀 또 뒤처지지 않게,
1: 네.
0: 네, 그 맞춤형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0: 그래요. 운동하러 오는 아이들의 이 안전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1: 네.
0: 이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그 가장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노력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아이들의 안전은 저희 클럽의 최우선입니다.
0: 그렇죠. 네.
1: 눈에 보이는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0: 네.
1: 보이지 않은 곳에도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1: 운동장 바닥은 충격 흡수가 좋은 재질로 되어 있고,
0: 네.
1: 모든 기구는 매번 점검하여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합니다.
0: 네.
1: 아이들이 뛰놀 때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했으며,
0: 네.
1: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숨은 노력으로는 전원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운동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놨고요.
0: 네.
1: 또한 코치들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1: 네.
0: 이런 또 안전 방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1: 네,
0: 않을까.
1: 맞습니다.
0: 네, 관장님의 또 이 세심한 노력이, 네, 또 학부모들이 믿고 또 자식을 맡길 수 있는
1: 네.
0: 그런 보장이 아닐까 싶어요. 학부모님들과의 그 소통도 어찌 보면 관장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1: 네.
0: 영업적인 측면에서 회원들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관장님은 오히려 일부 학부모에게 네, 자녀의 등록을 권하지 않기도 한다는데 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클럽에서는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0: 네.
1: 특히 마음이 급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변화를 너무 빨리 보시려고 하시거나
0: 네.
1: 운동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 바로잡고
0: 네.
1: 올바른 인식으로 바꿔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죠.
0: 그렇죠. 네.
1: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한 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와줘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겠다고 하시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하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저는 수입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0: 그렇죠.
1: 불규칙한 참여는 아이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잖아요.
0: 네.
1: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등록을 권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1: 네.
0: 어찌 보면 찾아오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안 좋아하실
1: 네, 수도 있죠.
0: 기분이 언짢을 수도
1: 네.
0: 있는데 그래요. 뭐 꾸준히 또 견지를 하는 것이
1: 네.
0: 또 아이를 위한 그런 최선의 선택인데
1: 네.
0: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면 어찌 보면 서로 이제 네, 효과를 기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이나 또 코치님들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무래도 또 이런 인식을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그래요. 아이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려면 이 부모님의 지지와 협조가 아무래도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끌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활동도 다양하게 조직한다면서요.
1: 네, 아이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려면 부모님이 지지와 협조가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뛰기 시합, 장거리 달리기 시합,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운동회 등등 시합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 것을 보여주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0: 부모님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시나요?
1: 애들하고 달리기도 하고
0: 아,
1: 게임도
0: 같이.
1: 하고 예.
0: 아, 단순히 이제 어린 친구들끼리만 시합하고
1: 예, 그런
0: 하는 것이
1: 것도
0: 아니라.
1: 있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예. 밭을 다니기도 하고
0: 참 좋네요.
1: 예. 또한 아이들이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성장 과정을 함께 나누며 부모님들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면 아이들도 더욱 즐겁게 운동 지속할 수 있고
0: 그렇죠.
1: 장기적으로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제 6년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운동을 오랫동안 견제한 아이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까요?
1: 네, 6년 동안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고, 오랫도록 함께 해준 아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 처음 왔을 때는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리더 역할까지 하며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운동이 단순히 몸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격과 자신감까지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에게 큰 보람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6년간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오랫동안 배우고 계신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년 정도 되셨나요?
1: 지금 제일 오래 배운 아이가 지금 5년째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0: 5년이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된 건가요?
1: 아니요, 그 애는 유치원 때부터 오셔서 지금 소학교 2학년입니다.
0: 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1: 지금 소학교 2학년입니다.
0: 그래요. 5년 동안이면 그 변화도 많이 생겼을 것
1: 네,
0: 같은데요.
1: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규율도 지킬 줄도 모르고
0: 막
1: 그냥
0: 뛰어다니고
1: 막
0: 그랬죠.
1: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얘기하다시피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도 못했는데 점차 교련들이 지도하에 애가 노는 모습도 보여주고 리더심도 생겨서 많은 친구들을 리더하면서 많이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0: 굉장히 어른스러운 또 아이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운동 클럽 하면 남자아이들만 많이 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여자아이들도 많나요?
1: 여자애들도 많습니다.
0: 비중을 따지면 몇대몇 정도 됩니까?
1: 거의 50대 50? 아마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여자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0: 어떻게 여자 어린 친구들은 이제 와서 쉽게 적응을 하시나요?
1: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죠. 좀
0: 여자아이들은
1: 힘들고 하면은 가끔씩 안 오겠다 할 때도 있고,
0: 그렇죠.
1: 그거는 또 부모님들 노력하고 결혼들이 노력이죠. 애들이 안 오게 돼서 부모님들이 안 데려오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하나 애를 얼려서라도 학원만 데려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우리 코치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0: 그래서 지도하고 지도하고 지금까지
1: 네.
0: 주고 있습니다.
1: 이제 또 학원을 오시는 것까지 부모님의 역할이고
0: 네.
1: 나머지는 이제 코치님들이 다
0: 맞습니다.
1: 알아서 케어를 하신다는
0: 네.
1: 거죠. 네. 의외로 여자아이들도 많네요. 그러고
0: 네,
1: 보면.
0: 맞습니다.
1: 그래요. 그 어떻게 운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업 방식인가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차이가 있어요?
0: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0: 특히 초기에는 시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1: 네.
0: 때로는 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소통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함께 해주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또한 클럽을 함께 꾸렸던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코치진들이 도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그렇죠.
0: 아이들을 위한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1: 어찌 보면 외국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0: 네.
1: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선택은 아니셨을
0: 네,
1: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네,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0: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1: 네.
0: 그냥 운동 쪽으로는 부모님들이 반대하신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게도 돌아오셨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0: 네.
1: 이제 홍보 같은 그 방면에도
0: 네.
1: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셨나요?
0: 처음에는 유치원하고 학교
1: 네.
0: 대문 앞에 가서 그
1: 전단지를
0: 예,
1: 돌리고
0: 전단지를 막 나눠주면서 예,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자주 쓰는 위신
1: 네.
0: 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1: 홍보해주고
0: 예, 홍보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1: 네.
0: 했습니다.
1: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0: 예.
1: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0: 처음에는 한 10명으로부터 시작했죠. 예.
1: 그래도 적진 않은데요.
0: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 소개로 이렇게
1: 네.
0: 모집을 하고 해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 네.
0: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1: 네.
0: 한 100명으로
1: 3개월 만에 100명으로
0: 예.
1: 늘었군요.
0: 우리 이 학원은 우리 초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연길에서 시작했을 때
1: 네.
0: 연길에서는 거의 한 세 번째 아니면
1: 네.
0: 두 번째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도 또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0: 네.
1: 네, 빠른 시간에 또 자리를 잡으셨고
0: 네.
1: 나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0: 실어주고 싶습니다.
1: 네.
0: 운동을 통해 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와 자신감,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요즘 부모님들의 그 생각에는 운동보다는 그래도 공부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뭔가 관장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0: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나중에는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비록 전문적인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
1: 네.
0: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제 보기에는
1: 네.
0: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건강을 위해서라도
0: 네.
1: 네,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하고
0: 네.
1: 운동 쪽에는 아예 눈길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처음에 와서 애 데리고 왔을 때에는
1: 네.
0: 와서 자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럴 애들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0: 게 아니라
1: 네.
0: 하나하나 배우면서
1: 네.
0: 나중에 잘하게 되죠.
1: 어.
0: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1: 네.
0: 코치님들이 세심하게 지도하여 애들이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항상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애들도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또이 공부하는데도 많은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들도 변할 수 있고, 네,
0: 맞습니다.
1: 그래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그 생각과 결정이 제일 큰 요소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관장님은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0: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애가 운동해본 적이 있느냐고
1: 아,
0: 물어보고,
1: 네.
0: 없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그 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1: 아, 네.
0: 뭐 애가 줄뛰기를 할수 있냐고,
1: 아, 네.
0: 아니면 뭐 달리기 하는 모습도 보고
1: 아, 네.
0: 뭐 뛰는 모습도 보고 여기를 먼저 관찰해 본 다음에 애들 상황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1: 네.
0: 이 애는 어디서부터 뭘 배워야 한다는 이런 걸 가르쳐 드립니다.
1: 기초부터 이제 다 분석을 하고, 뭐, 달리는 자세나 아니면, 뭐, 줄뛰기를 또 기본적으로 할수 있냐, 이런
0: 지금
1: 것을.
0: 또 줄뛰기가 매우 더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많이 또 기초적으로 이제 운동하면 줄뛰기부터 시작하는
0: 맞습니다.
1: 네, 또 그런 추세이고 일일이 분석을 하고 그걸 또 부모님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0: 우선 먼저
1: 네.
0: 부모님한테 얘기해줘야 부모님도 려해하잖아요.
1: 네.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러면 잘 받아들이시나요?
0: 받아들이는 부모들도 있지만 가끔씩 우리 애는 운동 신경이 없어서 뭐 인사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도 있고.
1: 아무래도 단시간에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0: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1: 부모님들이 있죠. 아, 그래요. 또 이제 일일이 그런 방면에서 또, 네, 관장님께서 다, 1대1 상담을 하시고, 그런 고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6년 동안, 네, 타이거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거 운영 방향이나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0: 앞으로 저희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은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0: 첫째, 아이들이 개별 성장 특성에 더욱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력뿐만 아니라 감각, 집중력 향상 등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1: 네.
0: 둘째, 부모님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1: 네, 앞으로의 클럽 발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감귤,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하신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어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고장 귀주 준이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단오를 즐기면서 전통 문화를 맛보고 가족과 나라 사랑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가 가동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주한기상대가 계속해 폭우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장정도 중내 준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생사가 걸린 조난종으로서 확고한 신념, 진리, 견지, 독립, 자주, 단결, 통일을 기본 내용으로 가는 준의회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장정정신과 준의회의 정신을 발행하고 앙양된 토지로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준의회의 정신은 귀주대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해 장대간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열보도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노정을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위대한 전환의 고장,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다를 보내드립니다. 당시 홍군 총사령부가 이곳에 주둔했고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회의장 2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여름 녹음이 우거진 준이 옛성 자윤로 96번지에 위치한 준이회의 개최주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91년 전 중국혁명을 위기에서 안정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선택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장정도중리 준의회를 열고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과 홍군을 구하고 중국혁명을 구했습니다. 강력한 지도 핵심과 올바른 노선의 인솔하에 홍군은 적수화를 네 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화를 강행 도화하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결국 국민당군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35년 5월 29일 22명의 용사가 공중에 매달린 쇠사슬을 타고 노종교를 탈환했습니다. 준의회의 전시관에서 꼬마 홍색 선전 강연자 리진천은 앳된 목소리로 관람객들에게 홍군이 노정교를 탈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청소년 선전 강연팀은 2,000명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계승했기에 홍색 씨앗은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이 전환의 도시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대형 실경 몰입형 공연 위대한 전환이 동황산 기술계 극장에서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첫 공연 이후 위대한 전환은 현재까지 2000회 이상 공연됐고 누적 관객 수는 7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대한 전환의 배우 성빈은 공연이 막을 내릴 때마다 많은 관객들이 몰래 눈물을 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강 전역의 공연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시절의 역사를 흡사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느꼈다고 평했습니다. 준의시의 2025년 연간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억 4,600만 명에 달하고 총 관광소득은 1,652억 원을 넘었습니다. 준의시 문화관광발전센터 진채주임은 가관에서 가감으로 변한 홍색문화관광은 당면 준의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채수임은 지난해 관광객은 2천여만 명에 달했고 18세부터 45세의 비중이 약 76.6%에 달했다면서 관광객 연령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진채수임은 젊은 관광객들은 참관을 통해 홍군이 행군 과정에서 보여준 위대한 인격적인 힘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정길의 초연에서 새 노정의 분투의 나팔 소리에 이르기까지 준이의 드넓은 대지는 활기찬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준이 매담현에서는 60만 무 생태차 재배원이 국가지리 대표 보고제품 인증을 받은 양질의 녹차를 재배함으로써 차 산업은 30만 명 농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 산업을 선두산업, 기간산업으로 간주하는 토대에서 현지에서는 또 전국 신규 차 음료 공급망 센터를 전력으로 구축해 전통 차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다그치며 산업 발전의 새 경주로를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모 차 기업 직원 류호는 그년 내 기업의 경영 중심은 시장에 따라 부단히 조정돼 차 맛의 크래프트 맥주, 탕후루맛 제품을 포함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찻잎도 지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준이시 무천

게르종 묘족 자치현에서는 젊은 간부들은 클라우드 판매를 통해 싱싱한 특색 농산품을 산 밖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면 무천현은 20개 고정 장터, 55개 이동식 생방송 장소, 35개 특색 생방송실을 구축하고 누계로 3,700회 이상의 농업 지원 생방송을 진행해 2026년 상반기 농특산품 판매액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표했습니다. 무천 자치현 당위원회 선전부 전소령 부부장은 과거 노점을 지키며 이웃에게 판매하던 데로부터 현재 온라인에서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외지 친구들도 심산 속에 맛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상방에 모두 리롭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을 굳히고 진리를 견지하며 독립자주적으로 단결 통일해야 합니다. 준의회의에서 다진 정신의 불씨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면서 신시대 장정기를 나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 홍색 기억이 깃든 혁명 문물은 시공간을 넘어 역사의 발자취를 찾도록 관람객들을 안내합니다. 70여 년 전 당주왕은 중국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인 서백파에서 인민해방군을 지휘해 료심, 회해, 평진 3대 전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혁명이 전국 승리를 곧 맞이하게 됐습니다. 1949년 3월 모택동은 중공중앙기관을 이끌고 서백파를 떠나 북경으로 향한 과행길에 오르면서 세종국 구축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원회의에서 세종국의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북평을 수도로 하고 북경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연맹을 토대로 여러 민주계급과 국내 여러 민족을 단결하는 인민민주독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수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30만 군민이 개국대전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중앙인민정부 주석 모택동이 세종국의 탄생을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웅장하고 격앙된 국가가 울려 퍼지고 오성 붉은기가 바람을 따라 휘날렸으며 사람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세종국의 탄생을 위해 환호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맞이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초기 황폐하고 배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전국 인민을 이끌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농업 생산을 회복하면서 세종국 건설의 위대한 여정을 신속히 시작했습니다. 국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호전되고 있을 때 강을 사이둔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 내전을 간섭하면서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침투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무력으로 38선을 넘어 중조 국경지대까지 전화를 확대함으로써 갓 탄생한 공화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보가위국과 평화수호가 급선무로 나섰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가서 전투를 벌였고 2년 9개월의 피어린 전투 끝에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세종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세종국의 대국적 위상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튼튼히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1953년부터 우리나라 첫 5개 년 계획의 시행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1957년까지 제1차 5개 년 계획이 전면적으로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중 공업 총생산액은 1952년보다 128.6% 증가했습니다. 한때 못과 성냥마저 수입해야 했던 중국은 자체의 항공, 공작기계, 자동차, 전자공업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비교적 완전한 공업과 국민경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세종국 창건부터 개혁개방 직전까지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해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용주 경기, 향낭 달기, 창포 걸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즐겁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오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건성, 련강현, 소장진, 정해촌의 촌민들은 해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빨강, 노랑, 흰색, 청색의 용주 내책을 두고 또 더욱 활기찬 분투 정신으로 고향을 아름답게 건설하려는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해시 민행구의 한 상권에서는 고풍적인 자마랑 퍼레이드로 단오 연휴에 이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점 안뜰에서 설창, 고개, 호어 공연이 번갈아 열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상해 시민 성수방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아주 좋아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전통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무구사 박물관에서는 구둥이 춤으로 단오절 계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들은 차례로 등장해 목란탕, 기안첩스기, 두백초 등 단오의 전통 민속 장면을 재현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삼국 전시관 광장에는 고법 향낭, 오색비단, 창포다발, 기안첩 등 4개의 수작업 노점마패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10년 넘는 수고가 조금씩 마음속의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른 아침 5시 하북성 형태 룡여현 대장가장향 왕웅장촌의 식량저장 창고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식량 운반 차량에는 갓 수확한 밀이 가득 실려 순서대로 계량 검사 하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은 어젯밤에 자기 밭에서 수확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오늘 아침 5시에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점강은 이 창고 지점의 책임자입니다. 식량 저장 창고 한쪽 검사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두 교대로 돌아가며 매 차량의 밀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합니다. 왕점강은 식량 운반 차량이 올라 한 움큼의 밀을 집어 자세히 살펴봅니다. 품질이 다른 밀은 등급별로 복원하고 가격을 정밀하게 책정해야 팔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점강은 검사 장비 사용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로따로 복원해서 1등급은 1등급 가격, 2등급은 2등급 가격으로 등급별로 책정되기에 좋은 곡물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왕점강은 19세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년 넘게 애써온 그는 마지막 며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왕점강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속에서 왕점강은 다망한 일상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석양이 비추는 속에서 금빛 밀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밭을 떠나 식량 저장 창고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식량 수매 저장, 가격 협상을 통한 외부 판매, 다음 계절 작물 계획 등 새로운 업무들이 연달아 밀려옵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를 가동한 지만 10년이 됐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2016년에 1,702편에서 2025년에 2만 22편까지 늘어 10년간 10.8배 늘어났고 운수 네트워크가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20일 아침 6시 계속해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20일 8시부터 21일 8시까지 광서 북부와 귀주 동남부, 호남 서남부 등지의 부분적 지역에서 대폭우가 있고 국지적인 특대 폭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 수리부와 중국기상국은 19일 오후 6시 홍색 산사태 재개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일 저녁 8시까지 광서 북부에 국지적으로 산사태 재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조낭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격과 6차례 집단 공격을 실시해 우크라이나 무인기 약 4천 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19일에 발표한 통보에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유 공장의 여러 시설이 공격을 받아 현재 석유 가공과 생산은 전면 무기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20일 새벽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커 월드컵 축구대회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국 팀이 오스트레일리아 팀을 2대0으로 이기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며 한 라운드 앞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17일 끝난 금리 결정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네 번째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신호가 외부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통화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케빈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17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이 2026년 연방기금 금리를 예측한 중간 가격이 3월에 3.4%에서 3.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계자들이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에 따르면 올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인원은 3월에 0명에서 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원은 3월에 12명에서 1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통화 정책 방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경리인 프리야 미스라는 시장은 리사회 전체의 강경한 태도에 놀랐다면서 자신은 리사회의 9명 위원이 금리 인상을 추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회의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상승이 주로 미국의 높은 통화 팽창 현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팽창은 4년 전 최고점에서 하락한 후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목표 수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의 통화 팽창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여 지난 3년 동안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계자들은 올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예측치를 3월에 2.7%에서 3.6%로 크게 높였고, 올해 핵심 통화 팽창 예측 중간 가격은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듀크 대학 경제학과가 최근 34명의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전 관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단기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높은 통화 팽창이고, 다른 한쪽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방출하려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수립할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17일

0: 처음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2%의 통화팽창 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당일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5개의 독립적인 작업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통화팽창 프레임워크 작업그룹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팽창의 주도 요인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 그로 인해 얻은 신뢰가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높은 통화 팽창 배경에서 연방준비제도 리사회가 무엇 때문에 즉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관인 가성그룹의 글로벌 연구팀 책임자인 매트 웰러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워시 의장이 현재의 통화 팽창 충격을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추세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웰링턴 관리회사의 투자 경리인 브리저 굴라나는 워시는 모든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의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시장이 통화 팽창 위협에 직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굴라나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션파크 자산관리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생오반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 보장하는 것으로 애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생오반은 워시 의장은 지금 두 주인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론화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 중앙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견지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는 원칙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못박기 정신으로 깊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패와 부정기풍을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건적 소수를 틀어지고 고위급 간부의 선도와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이며 항구한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 보다 확고하게 자각적으로 소신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 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사 학습과 교양,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전체 당원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소신과 사명을 마음속 깊이 명기하며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기꺼이 기여하고 새로운 과행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감독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 이념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당원과 간부들이 진정 당 중앙의 기본 방침을 도철하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며 당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하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착실하게 관철하고 자유주의와 본위주의, 보호주의를 시정하며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이익을 위해 얄팍한 리해 타산을 하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이념이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적 정력을 유지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를 끊임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부패와 부패 척결의 대결이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형형색색의 리익 집단들이 당원 간부들을 포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새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와 날로 고도화되는 부패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패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철저히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0: 그리고 시스템적 부패를 정비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비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2: 오늘은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6월 15일 오스트랄리아의 교재 모델을 참고하여 16세 이하 연령층의 1년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오스트랄리아의 경험이 영국에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실행 방식, 플랫폼 설계 및 금지령 외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스트랄리아가 16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입법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1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6세 이하 연령층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외에도 영국 정부는 게임이나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와 연락하는 것을 막고 16세 연령대에 보호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18세 이하 사용자의 야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통행금지 등 조치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르면 2027년 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정부가 이 금지 계획을 발표한 후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소년 인터넷 환경 관리 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대변인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를 벗어나거나 규제되지 않은 대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콘텐츠 선별 및 규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포기하고 익명성이 더 강하고 안전 위험이 더 높은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카디브 대학교의 범죄학 전문가 매튜 윌리엄스는 기자에게 일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괴롭힘, 또래 비교, 낯선 사람과의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 접촉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그들을 더 은밀하고 규제가 약한 사이버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공중보건센터의 수석 연구원 이지 윈스톤은 금지령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등장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알고리즘 추천 정보 흐름, 개인 메시지, 이미지 전파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 플랫폼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위험도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을 동등하게 해롭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이러한 디자인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스트랄리아의 금지령 시행 초기 상황이 플랫폼이 많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우회와 플랫폼 실행 불일치 등 문제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톤은 오스트랄리아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이 특히 정책이 불공정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대체 선택이 없이 중요한 사회적 공간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때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규제가 적고 심사가 약하거나 더 익명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부모, 학교, 플랫폼 및 규제기관이 관련 피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이 검증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윌리엄스는 연령 검증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증명서 검증, 얼굴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증명서, 모바일 네트워크 인증 및 앱 스토어 차원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맞는 게 아니기에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설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 스타머는 6월 1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오늘날 어린이들이 기술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이언 스콧 교수는 기자에게 대중의 우려와 청소년 사이버 피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에 직면하여 영국 정부는 분명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교수는 이 금지령의 효과가 1년 내지 2년 후에야 명백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영국 정부도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오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여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구조가 깊이 조정되는 배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석유 가스 매장량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적 가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들은 잇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석유가스 자원의 현지 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의 다각화 발전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각국은 석유가스 자원 채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대규모로 석유가스 정제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승격을 완비하여 석유가스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3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위 15위에 속합니다. 2025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

천연가스 휘발유 가공 공장의 설계 및 던킨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휘발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목공사는 연간 처리 능력이 100억 입방미터인 상업용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고수율 생산 우물의 시추 및 완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석유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최첨단 천연가스 석유 공장 중 하나입니다. 이 공장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을 이윤히 4, 5배 높은 정제유로 전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합성 디젤유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고 항공 공유를 완전 수입해서 자급자족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에 새로운 위성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된 나프타를 이용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를 생산함으로써 석유 제품의 수입 지출을 줄이며 에너지 다각화 전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화라즈모주에 총 투자액 약 100억 달러의 메탄몰 기반 올레핀 가스 화학 복합체를 건설할 계획이고 화학기술 단지도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모니터링 분석 연구센터의 알리베크 타즈바예브 소장은 석유가스 산업 가공 체인의 완비와 발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을 더욱 충분히 개발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화학 산업, 기계 제조, 물류 운송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에너지 매장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도 매우 풍부합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지역은 양호한 태양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와 가스피해 연안은 풍력 자원이 두드러지고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충분한 수력 발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를 내놓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초기의 석유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운송에서 점차 석유가스 정제, 전력, 송변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체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석유가스 협력의 주춧돌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손잡고 친환경 비단의 길과 중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 전략의 심층 접목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고표준 민생 혜택, 지속 가능한 모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국 중앙아시아 에너지 발전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 산업체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협력하여 부흥 가스전 4단계 상업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매년 100억 입방미터의 상업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흥 가스전이 전체 계획의 7단계 개발 단계를 완료한 후 년간 총 생산량이 약 2천억 입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북하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우즈베키스탄 북하 263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상업 운영 단계에 진입했고 매년 약 3억 4천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향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중대 정유 공장은 이제 대규모 정유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원유 80만 톤, 중유 20만 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중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유 생산량을 전통 정유 공장보다 약 30% 증가시켰습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와 전력 수요의 급속한 증가, 발전 및 전력망 장비의 노후화, 단일 에너지 구조의 의존, 높은 전력 손실 및 지역 통합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확장은 부대 물류 체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관망,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및 물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APC선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 서부의 가스 동부로 수송 2선, 3선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었습니다. D선 건설이 가속화되어 연선 국가 인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고 관련 국가의 인프라 성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즈바 예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이 되고 호혜 상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석유가스 개발 및 가공,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산업에서 기술, 관리, 생산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산업 전환과 성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석유 국제관 중국 카자흐스탄 천연가스관 합작회사의 카이포프 총경리는 중국 카자흐스탄 천연가스관 프로젝트가 지역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협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되고 있고 신품질 생산력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에너지부의 이스마노프 차관은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고 7시간 이상은 자고 30분은 운동해라. 네, 과속 노화 막는 법도 찾아봤죠. 물 많이 마시고 잠은 충분히, 운동은 필수.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역시 물, 잠, 운동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도 들어서 지긋지긋하다가도 그 지긋지긋한 걸 참 지긋지긋하게도 안 한다 싶지 않나요? 네, 뻔한 말이란 거 알고 보면 기본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워크어웨이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겜 조일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주말 계획 네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우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기분 좋은 또, 네, 주말이 다가왔고요. 다양한 또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도, 네, 또 다른 분들의 주말 계획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쉬는 날에 저는 친구랑 장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다 자취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장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평소에도 출근하시고 또 학교 다니시는 네, 또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자취하시는 분들 역시 주말 이 시간을 또 틈틈이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일주일치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또 불필요한 네, 과소비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뭔가 메뉴를 정하고 네. 그 메뉴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치 메뉴를 다 짰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장을 보면 조금 네. 또 이제 충동 구매를 할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저희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들 쉬는 날에도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 있던 친구가 놀러 왔는데 같이 다니면서 너무 먹어서 제가 살만 쪘네요. 네, 주말에도 또 실컷 먹으러 다녀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고향을 떠나 있으면 네, 아무리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결론은 뭔가 그 고향의 맛이 네, 또 생각나고 집밥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함께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저는 주말마다 친구 카페에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와주는 거지만 거의 앉아서 수다 떠는 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혼자 이제 운영하는 그런 가게다 하면 사실 또 적막하고 네, 또 시간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같이 또 이렇게 네, 종일 써주는 것도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천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썩다. 사실이죠,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둘째.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만이다.
2: 그렇죠. 아.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0: 그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이쪽은 제가 갖고는 것들입니다.
0: 아들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담의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그렇지.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0: 아,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이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예,
0: 어, 대담하게 바로 대담하게.
1: 어. 자, 미래의 만담가 이민아 양을 박수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0: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어, 여기서 어, 시작.
2: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더 크게 네 하고 해주셔야죠.
0: 얘가 좀 여러분 하면 크게 예 해주세요.
2: 박수! 여러분!
3: 예!
2: 준비되셨죠?
3: 예!
2: 다 같이 두 손 들고
0: 어, 손 들고 손 들고
2: 잔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 얼씨구 얼씨구 차차차
3: 차차차
2: 화가 좋구나 차차차
3: 차차차
2: 차차차
3: 차차차
2: 차차차
3: 차차차
2: 감사합니다.
0: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1: 아니, 끝났어요?
2: 네.
1: 이 뒤에 뭐가 없어요?
2: 네. 괜히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괜히 나 하지 말라고.
0: 아이 시간이 없어 그래. 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없을까 그래. 아니, 가만 기다려.
1: 형제님 뭐 하러 나오셨어요?
4: 아 저 말 좀 하려고요.
1: 아, 말 좀 하려고요? 아니 근데 학생 이름이 뭐예요?
4: 안 듣깁니다.
1: 아니, 안 듣겨요? 아니 남들이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4: 안 듣깁니다.
1: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듣긴다니 이게 말이 돼요?
4: 안 듣긴다.
1: 아니 안 듣긴다니. 아니 그 말이 안 듣긴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 어?
4: 선생님.
0: 아이고. 왜 나는 학생 웃기네.
1: 아니 내 목소리가 안 듣긴다잖아요.
0: 야 이름이 원래 듣기라고요. 성이 안 쓰이고.
1: 아니 그러면은 안 듣기?
0: 그러니까 안 듣기지.
1: 아니 선생님 뭔 이름이 이렇게 희한해요.
0: 선생님 인사하라. 경화 선생이다. 어, 제라마르 경화 선생.
4: 죄송합니다.
0: 어, 이름이 뭐야?
4: 안 듣깁니다.
0: 안 듣깁니다.
1: 아유 내가 미안해. 어 그래 그래 들어가.
0: 듣기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듣기야 듣기야.
1: 어머 남자가 울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0: 이름이 그래 다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에? 이상하게 짓는 건가요?
0: 그쪽에 있는 나 보세요. 별난 이름이 있어?
1: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다 가진 학생들이
0: 나와,
1: 있어요.
0: 나와, 나와,
1: 자, 나와주시죠.
5: 강아지
6: 양계장입니다.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0: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0: 강아지고.
1: 예.
0: 너는 소위 양신데 계좌에 대해서 예. 양계장.
1: 예.
0: 강아지. 대략할

0: 자, 우리 강아지네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나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2: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1: 옳지. 눈에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2: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하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이라.
1: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2: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야지 수고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손동편 사다 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3: 맞아. 아우, 야, 나는 시집 아이간다. 아이간단데.
1: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4: 아우, 맞아.
2: 짜자자, 미치면 판다, 분손에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착꾼들의 거짓말인데.
1: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2: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1: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4: 얼쑤!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이, 빨리 나온다.

0: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1: 아니, 예,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2: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 자, 여러분!
1: 지금부터 제가 제 나무 엮어드리겠습니다.
2: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어떻게요?
0: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시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줬어요.
1: 에이, 그까짓 거 가지고. 난 말이죠.
0: 예, 예.
1: 지난 여름에 참외 도둑질에 갔었는데 참외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 많이 쫙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참외가 못 넘게 줬지 모름.
0: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이 한 여름에 오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간판.
1: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2: 서라.
3: 여기 왜?
2: 가자.
4: 노래방이 어디 있었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4: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반복해는 하도 알았겠다. 어때? 뭐 보니?
2: 빨리
4: 언제 알무대만이
3: 저기 그 의자 나라
5: 모방 잘해요.
3: 모방 잘하죠.
5: 그렇죠.
3: 우리는 또 처음이면 처음입니다.
5: 오, 그래.

0: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1: 저기 저 우리 며느리를 좀 봐.
0: 어느 게?
1: 야 새가 되게 쪼 앉아있는 저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어 저기 저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1: 저기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갈쭉한 게 얼마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1: 야 다니엘 사람이었느냐? 여 위신 있어.
0: 나? 무슨 시다?
1: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1: 오 대나부터 막 귀신 귀신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시고 썰떡거리고 다니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1: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0: 오 이게 또 어무랑이야.
1: 어 우리가 아느냐 공부를 한다 아무것도 제동시 없이 했대요.
0: 가 원래 어디 재성신게 생겼어?
1: 무엇이겨라?
2: 아, 잘했다. 아, 잘했다.
3: 에구 에구예요. 한통 보니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2: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3: 이 사람아
2: 예.
3: 이왕 대단만 나 홍보하러 나왔으면
2: 예.
3: 구수하게 은근하게
2: 예.
3: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2: 예.
3: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2: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3: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2: 예.
3: 자 어디 잘 들어보게.
2: 예.
3: 장으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2: 예.
3: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2: 예.
3: 그래서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2: 예?
3: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출자는 치고. 자 통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2: 예?
3: 우리 말에는 통자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들면
2: 예?
3: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신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 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2: 예.
3: 우리 재단 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2: 예.

0: 고통스러워도
1: 예.
0: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1: 옳소.
2: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남 만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 한 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재남 만남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어습더라도 약간 서툴더라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2: 네, 정말 지금 우리의 재남 만남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남 만남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가집의 온돌방.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라.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중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 평이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야 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어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어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로인들은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로인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첫 일어나기 힘들며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돼 결국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로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인들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류형의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사람이 서 있을 때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하면 걷기, 빨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태극권, 광장무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로인들에게 걷기는 시작하기 가장 쉽고 견제하기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견고한 의자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둘레, 등과 보고 몸을 돌리며 도약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훈련입니다. 로인들에게 골다공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종 뼈가 약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차례 구체적인 넘어짐입니다. 로인들에게 적합한 균형 훈련에는 의자를 짚고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일직선으로 걷기, 무게중심 이동 훈련, 그리고 태극권의 느린 보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은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소성 제2중의원 골상과 부주임 등가송은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의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의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 B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해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등가송은 우리나라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0세에서 65세 사이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 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로인의 경우 하루

하루 15마이크로그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등가송은 일반 성인의 하루 최대 용량은 50마이크로그램이며 이 양을 초과하면 고칼슘증, 갈증, 다뇨, 식욕 부진, 신장 결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몸의 염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일전 자연로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12일 활짝 핀 진달래 연변의 운치 탄향을 주제로 한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보장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 호복군,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수옥, 부조장 윤조휘, 조정협 부조석 권대걸 등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중화민족 공동체 로선 상품도 공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화맹락의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전시 공연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도록 해 우리 중 문화관광산업의 지속적이고 고품질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 6월 15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시 심원현 한탄광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또한 주안과 선급, 조급 차원의 2, 4분기 형식주의 정돈 및 기층 부담 경감 전문 사업 기재 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시의 관철 시달 의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 소집 준비와 관련한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연길의 실재와 긴밀히 결부해 소방가스와 도로교통, 관광지,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전면 조사 사업을 전개해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 안전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와 재해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협소한 하천 구간과 도로 교량, 도시 저지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단호절 기간 사회 전반의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 경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형 사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유사한 적급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앙 차원의 전문 사업 기재 포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며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문제 시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해 문제의 근원을

0: 깊이 파악하고 정돈의 순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를 정돈하고 하나의 영역을 교범하는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6월 15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성당위,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5년 전시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사업 상황 보고를 하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상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고 여론 인도를 강화하며 여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군중은 덜 뛰어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성과 공유의 디지털 사회관리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향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디지털 편민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군중들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인터넷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와 인터넷 안전 사업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인터넷 사고방식을 확고히 수립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분야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각 성원 단위는 전반 국면 의식을 강화하고 연석회의 및 정보 공유 기재를 시달해 관리 연동과 집법 연동, 여론 공동 대응을 실현함으로써 재반 사업 임무가 실효를 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성원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6월 16일 연변주는 전주 8개 현시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전문선전 강연 활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해 전주 당원 간부들이 立법 정신과 핵심 내용,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법에 따라 새시대 민족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인도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우리시에서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허영광이 선전 강연회를 사회했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석기화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의 재정 배경과 중대한 현실적 의의 핵심 조항, 혁신적 특징 그리고 시달사업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해설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이론적 깊이와 실천적 의미를 겸비해 당원 간부들이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대한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을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석기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이 법률 법규와 민족 정책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법률 학습을 선전원과 인도자의 역할을 적극 담당해 주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민족 단결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단결을 수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끔으로써 모두가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을 수호하며 단결을 촉진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장 의원은 선전 사업 일꾼으로서 본직 사업에 입각해 5가지 공동체 구축 매개체를 잘 활용하고 현길의 문화 자원을 충분히 발굴해 각 민족 군중이 한 마음으로 고향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민족 단결의 사상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16일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5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육 독서반 제3차 단체 학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려가지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당학교 부교장이며 부교수인 리명철이 습관평 총서기의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할 때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주제로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제가 뚜렷하고 중점이 명확했으며 해석이 심도 있고 실제 사업과 밀접하게 결부돼 당원 간부들이 사상 인식을 더욱 심오하고 직무 수행 방향을 바로잡는 데 유력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은 리론 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한 학풍을 함양하며 사상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학습과 사고, 실천과 깨달음을 결합하고 지식과 행동의 통일을 견지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무를 중시하는 삽작풍을 힘써 고양해 기층 일선에 적극 내려가 군중들의 급하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정성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을 계기로 솔선수범의 전문 당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 교육이 더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비를 입각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기제를 건전히 하고 결단력 있는 작품과 실질적인 성과로 전시 각 분야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길에 있는 부연급 이상 지도 일꾼, 각 부문 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학습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

첫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예실은 노예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노예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노예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노예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노예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 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설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예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중위시의 2025년 연간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억 4,600만 명에 달하고 총 관광소득은 1,652억 원을 넘었습니다. 준희시 문화관광발전센터 진채주임은 가관에서 가감으로 변한 홍생문화관광은 단면 준희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채주임은 지난해 관광객은 2천여만 명에 달했고 18세부터 45세의 비중이 약 76.6%에 달했다면서 관광객 연령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진채주임은 젊은 관광객들은 참관을 통해 홍군이 행군 과정에서 보여준 위대한 인격적인 힘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정길의 초연에서 새 노정의 분투의 나팔 소리에 이르기까지 준희의 드넓은 대지는 활기찬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준희 매담현에서는 60만무 생태차 재배원이 국가지리 대표 보고제품 인증을 받은 양질의 녹차를 재배함으로써 차 산업은 30만 명 농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 산업을 선두산업, 기간산업으로 간주하는 토대에서 현지에서는 또 전국 신규 차 음료 공급망 센터를 전력으로 구축해 전통 차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다그치며 산업 발전의 새 경주로를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모 차 기업 직원 류호는 그년 내 기업의 경영 중심은 시장에 따라 부단히 조정돼 차 맛의 크래프트 맥주, 탕후루맛 제품을 포함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찻잎도 지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준희시 무천 게르종 묘족자치현에서는 젊은 간부들은 클라우드 판매를 통해 싱싱한 특색 농산품을 산 밖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면 무천현은 20개 고정장터, 55개 이동식 생방송 장소, 35개 특색 생방송실을 구축하고 누계로 3,700회 이상의 농업지원 생방송을 진행해 2026년 상반기 농특산품 판매액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표했습니다. 무천 자치현 당위원회 선전부 전소령 부부장은 과거 노점을 지키며 이웃에게 판매하던 데로부터 현재 온라인에서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외지 친구들도 심산 속에 맛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상방에 모두 리롭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을 굳히고 진리를 견지하며 독립자주적으로 단결 통일해야 합니다. 준희회의에서 다진 정신의 불씨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면서 신시대 장정길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28년의 피어린 항쟁을 거쳐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새 중국이 탄생했으며 중화민족은 이때로부터 새로운 기원을 내렸습니다. 계열포도 위대한 노정, 오늘 시간에는 중화민족이 일떠선 후에 사회주의 혁명과 려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북성 평산현 서백파 기념관 앞에는 세종국은 이곳에서 출발했다는 몇 글자가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 홍색 기억이 깃든 혁명 문물은 시공간을 넘어 역사의 발자취를 찾도록 관람객들을 안내합니다. 70여 년 전 당주왕은 중국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인 서백파에서 인민해방군을 지휘해 료심, 회해, 평진 3대 전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혁명이 전국 승리를 곧 맞이하게 됐습니다. 1949년 3월 모택동은 중공조항 기관을 이끌고 서백파를 떠나 북경으로 향한 과행길에 오르면서 세종국 구축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49년 9월 중였으며 사람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세종국의 탄생을 위해 환호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맞이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초기 황폐하고 배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전국 인민을 이끌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농업 생산을 회복하면서 세종국 건설의 위대한 여정을 신속히 시작했습니다. 국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호전되고 있을 때 강을 사이둔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무력으로 조선 내전을 간섭하면서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침투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무력으로 38선을 넘어 중조 국경지대까지 전화를 확대함으로써 갓 탄생한 공화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보가위국과 평화수호가 급선무로 나섰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가서 전투를 벌였고 2년 9개월의 피어린 전투 끝에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세종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세종국의 대국적 위상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튼튼히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1953년부터 우리나라 첫 5개년 계획의 시행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1957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이 전면적으로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중 공업 총생산액은 1952년보다 128.6% 증가했습니다. 한때 못과 성냥마저 수입해야 했던 중국은 자체의 항공, 공작기계, 자동차, 전자공업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비교적 완전한 공업과 국민경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세종국 창건부터 개혁개방 직전까지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해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용주 경기, 향랑 달기, 창포 걸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즐겁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오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건성 련강현 소장진 정해촌의 촌민들은 해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빨강, 노랑, 흰색, 청색의 용주 네 척을 경기 시작점까지 저어갔습니다. 호령이 울리자 네 척의 용주 대원들은 진과 북의 리듬을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 800m 떨어진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중들이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면서 장면이 아주 열렬했습니다. 련강현의 해상 용주 경기는 복건성 제6차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매년 단오 전날이면 연해 지역 마을 주민들은 각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경기에 참여합니다. 용주대원 진조평은 경기를 통해 바다를 향해 용감하게 분투하는 우리 해변 사나이들의 용기와 패기를 보여주고 또 더욱 활기찬 분투 정신으로 고향을 아름답게 건설하려는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해시 민행구의 한 상권에서는 고풍적인 자마랑 퍼레이드로 단오 연휴의 유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점 안 뜰에서 설창, 고개, 호어 공연이 번갈아 열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상해 시민 성수방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아주 좋아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무구사 박물관에서는 구둥리 춤으로 단오절 계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들은 차례로 등장해 목란탕, 기안첩쓰기, 두백초 등 단오의 전통 민속 장면을 재현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삼국 전시관 광장에는 고법 향랑, 오색 비단, 창포 다발, 기안첩 등 네 개의 수작업 노점 앞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단오절 전통민속 문화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 성부중학교 부속소학교 호신신 학생은 단오를 대표하는 선물이 있고 무후사의 공연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황회계 주산지에 위치한 하북성 형태시는 여러 대형 식량 가공 기업의 주요 식량 비축기지입니다. 밀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를 운영하는 형태시 룡요현의 가정농장 경영자 왕정강은 쉴 새 없이 당황합니다. 밀밭에서 식량 저장 창고까지 양곡이 쌓이면서
반년 넘는 수고가 조금씩 마음속의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른 아침 5시 하복성 형태 룡여현 대장가장향 왕웅장촌의 식량저장 창고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식량 운반 차량에는 갓 수확한 밀이 가득 실려 순서대로 계량 검사 하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은 어젯밤에 자기 밭에서 수확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오늘 아침 5시에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점강은 이 창고 지점의 책임자입니다. 식량 저장 창고 한쪽 검사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두 교대로 돌아가며 매 차량의 밀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합니다. 왕점강은 식량 운반 차량이 올라 한 움큼의 밀을 집어 자세히 살펴봅니다. 품질이 다른 밀은 등급별로 복원하고 가격을 정밀하게 책정해야 팔 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점강은 검사 장비 사용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로따로 복원해서 1등급은 1등급 가격, 2등급은 2등급 가격으로 등급별로 책정되기에 좋은 곡물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왕점강은 19세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년 넘게 애써온 그는 마지막 며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왕점강은 미리 밀 샘플을 여러 식량 가공 기업에 동시에 택배로 보내 견적 가격을 비교한 뒤 그해 곡물의 행방을 결정합니다. 이 수자들은 그가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점강이 운영하는 두 개의 식량 저장 창고는 총 저장량이 5,000톤에 달하며 인근 6개 혹은 7개 마을과 15,000여 모 경작지에서 곡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밀 수확과 파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확기, 식량 운송차, 파종기는 물론 농가 식량 기업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속에서 왕점강은 다망한 일상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석양이 비추는 속에서 금빛 밀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밭을 떠나 식량 저장 창고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식량 수매 저장, 가격 협상을 통한 외부 판매, 다음 계절 작물 계획 등 새로운 업무들이 연달아 밀려옵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6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통일 브랜드를 가동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2016년에 1,702편에서 2025년에 2만 22편까지 늘어 10년간 10.8배 늘어났고 운수 네트워크가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습니다. 중앙기상대가 20일 아침 6시 계속해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20일 8시부터 21일 8시까지 광서 북부와 귀주 동남부, 호남 서남부 등지의 부분적 지역에서 대폭우가 있고 국지적인 특대폭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 수리부와 중국기상국은 19일 오후 6시 홍색 산사태 재해 캐나다 메이커 월드컵 축구대회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국팀이 오스트레일리아 팀을 2대0으로 이기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며 한 라운드 앞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끝난 금리결정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네 번째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신호가 외부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통화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의 케빈 워시 의원은

0: 시장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17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리사회 관원들이 2026년 연방기금금리를 예측한 중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경리인 프리야 미스라는 시장은 리사회 전체에 강경한 태도에 놀랐다면서 자신은 리사회의 9명 위원이 금리 인상을 추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회의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관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상승이 주로 미국의 높은 통화 팽창 현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팽창은 4년 전 최고점에서 하락한 후 계속해서 준비제도 리사회 전 관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올해 단기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높은 통화 팽창이고 다른 한쪽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방출하려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수립할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17일 처음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2%의 통화 팽창 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당일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5개의 독립적인 작업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통화 팽창 프레임워크 작업그룹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팽창의 주도 요인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 그로 인해 얻은 신뢰가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높은 통화 팽창 배경에서 연방준비제도리사회가 무엇 때문에 즉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관인 가선그룹의 글로벌 연구팀 책임자인 매트 웰러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워시 의장이 현재의 통화 팽창 충격을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추세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웰링턴 관리회사의 투자 경리인 브리저 굴라나는 워시는 모든 연방준비제도 리사회 의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시장이 통화 팽창 위협에 직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라나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션파크 자산관리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생오반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리사회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 보장하는 것으로 애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생오반은 워시 의장은 지금 두 주인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한 소백 수량 정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구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고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 중앙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견지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는 원칙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못박기 정신으로 깊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패와 부정기풍을 시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건적 소수를 틀어주고 고위급 간부의 선도와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이며 항구한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 보다 확고하게 자각적으로 소신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 중앙

0: 제19기 제6차 전환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건질하고 당사 학습과 교양,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전체 당원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소신과 사명을 마음속 깊이 명기하며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기꺼이 기여하고 새로운 과행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감독을 강화해 새로운 발전 이념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당원과 간부들이 진정 당중앙의 기본 방침을 도철하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과 일치를 유지하며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하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착실하게 관철하고 자유주의와 이러다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형형색색의 리 집단들이 당원 간부들을 포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새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와 날로 고도화되는 부패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패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철저히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부패를 정비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2: 오늘은 영국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6월 15일 오스트랄리아의 규제 모델을 참고하여 16세 이하 연령층의 1년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오스트랄리아의 경험이 영국에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실행 방식, 플랫폼 설계 및 금지령 외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스트랄리아가 16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이 금지 계획을 발표한 후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소년 인터넷 환경 관리 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대변인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를 벗어나거나 규제되지 않은 대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0: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들이 콘텐츠 선별 및 규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포기하고 匿명성이 더 강하고 안전 위험이 더 높은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카디브 대학교의 범죄학 전문가 매튜 윌리엄스는 기자에게 일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괴롭힘, 또래 비교, 낯선 사람과의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관련 금지령이 청소년 전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을 동등하게 해롭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이러한 디자인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스트랄리아의 금지령 시행 초기 상황이 플랫폼이 많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우회와 플랫폼 실행 불일치 등 문제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은 오스트랄리아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이 특히 정책이 불공정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대체 선택이 없이 중요한 사회적 공간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때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규제가 적고 심사가 약하거나 더 익명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부모, 학교, 플랫폼 및 규제기관이 관련 피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이 검증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윌리엄스는 연령 검증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증명서 검증, 얼굴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증명서, 모바일 네트워크 인증 및 앱 스토어 차원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만능이 아니기에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설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지 2년 후에야 명백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영국 정부도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구조가 깊이 조정되는 배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석유 가스 매장량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적 가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들은 잇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석유가스 자원의 현지 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의 다각화 발전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각국은 석유가스 자원 채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대규모로 석유가스 정제 프로젝트

그 건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 체인의 승격을 완비하여 석유가스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3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황금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위 15위에 속합니다. 2025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부터 2040년 정유산업 발전 계획을 공식 승인하여 정제 깊이를 94%로 높이고 올해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의 기술 생산 능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석유 제품 수출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2033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전국 정유 능력은 년간 약 1,840만 톤에서 4,00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블로다르 정유소, 아트라우 정유소 및 심켄트 정유소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2030년까지 디젤 공급 부족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19.5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고, 매장량은 세계 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부흥 가스전은 세계 최대의 단일 육상 가스전 중 하나로 상업 매장량이 2조 8천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천연가스 수출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심층 가공 산업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국가 콘체르는 천연가스 휘발유 가공 공장의 설계 및 던킨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휘발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목공사는 연간 처리 능력이 100억 입방미터인 상업용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고수율 생산 우물의 시추 및 완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석유 공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厅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

0: 纵横派 FM 91.4延吉综合广播。
1: 哦，好

0: 问，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你的心情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